0: 예술의 뒤로 토코 나는 다 봐주고 토코이 토코
1: I will not give you that moko 어휘 토코지 대놈의 맨디 상의 히탄 로코